이별이 마마마 어스라니 우이 어스라니 아야메사 하자 이 남이 어들로 아야메사 하자 우이 어스라니 아니면 메세 우이 어스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이 어스라니 바니야 웬년이 바타타비카 바페리와 후이엔 워보우이 누워세세우니 베리에이 Where you're sitting?

0: 사냐구나 우리 아도 사냐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토니
3: 라이트 투
1: 파이브 아바타노
3: 디브라이타
0: 미라세 마와도 나미소 로라 수타뇨구나